0: 라벨은
1: 몰래 나를
0: 아빌!
1: 아빌!
2: 아빌!
0: 아빌!
1: 아빌!
2: 아빌!
0: 아빌?
2: 아이노!
0: 뭐?
1: 아빠
0: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

0: 신나기네.
1: 세스, 미키, 세스, 세스 때려봐. 세스, 세스, 세, 어? 저시 한번 바로 쳐봐, 주마.
2: 다만 메토, 저도 10월인데 뮤튼 아프다이 사이먼할 계획 욕.
1: 에벳, 하즈르. 하이얼리 사바흘랄 사인 세이쥬랄. 홀드 올림피아트나 헤피니스 호쉬 갸디니스. 뭐기 카테고리비스 엑스트림 스포츠. 여러분, yerlerini almak üzere ısınıyorlar. Gördüğünüz gibi rampamız da hazır. Peki yarışmacılarımız hazır mı?
0: Evet, ben hazırım.
1: İşte ilk yarışmacımız gidiyor.